뭐가 되실 중에 아버지 이 순간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저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모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